0: 아무 부모님 피해 단체 발로 지지시한 것이 무슨 아무까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무까진 법이를 하고 있다.
1: 아무튼 매일은 시차를 견뎌서 하고 자기 몸을 지켜 자기의 상황을 기타로 해보려다 보니 상황이
0: 우리가 여기까지 성악적으로 돌아오기였어. 여보님께 나가나 지금까지 미발을 하니 가슴 세가나도
1: 가슴 세대의 이토를 견디고 되거나 이토 공부가 우선이야 비눗물이 달라버렸죠. 비눗물이 달라버렸죠. 어떻게 아무 세라도 말해주세요. 어떻게 소비세가 딱 부르시나 하니 어떻게 아우라우로 하신 마음을 띄워준 빌리던 외장 부르님 마술에서 우리 소리에서 불이소가 되는 힘통을 따르니 불이소가 따르라고 오고 비워서 이런 힘쓰기 다른 노래나 흘러 비워서 이런 힘을 하시는 힘쓰기 가장 고마인 업태우기 이렇게 우선대 우마할 수 있다고 해서 힘쓰기 해야 되나 제 모습으로 이겨나게 되나 버터다 하는 걸 가져올래 또 내버다 하더니 이런 힘쓰기 하는 것은

0: 방법을 타는 거야 보니 언론사 가는 장점이 되어졌어.
1: 어? 말해 말해 그걸 사유. 제안 받은 거다. 제안의 노래 기함 김.
2: 대한민국과 FM도 알아 전이 이뻐자리 선배이스.